아서노 두부르드미 비 기농지 독지 아지르부샤 자자 신데르클 비 기농지 당인사 단다미 파르바 강가리 오오오오오 알리마고 알리 야 쩍든 시봉걸 뜨노 무슨

여기 일단 많이. 아, 기 당아 용방, 당 수아리 당, 임시시에 마중 바기 임진시. 이당 제 예, 상어에 문농라 잡아 텐데 바, 간가 텐데. 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人比那个俺那有样大马甲。

0: 아, 이제 일단 망했네.
1: 아기다. 덕부월 대출 안녕 성아 요얼 마방다랑가 우무디랑바 그러니까 천당들 오오오오오 길름보과 연우니
2: 하아
1: 여살랑방가 여정

0: 내 독바지 쌍싸든 바지 사드가라 봐서 나도
1: 아이
0: 나부터 장하 계속 앞으로 빠당
1: 아이도
0: 줄이다.
1: 아이도 그럼 아슴 부즈 농부 봉디 그럼 가노아 봉자디 안나부바 농아
0: 뜨청바지
1: 봉즈 뜨짱바지 그럼 안나부바 농이보 아 봉즈
0: 오 나부야우야 츠나 기마 기 아즈 닥즈바 낭마스 사가오다 다요바 요가리자 매니 빌름이야.
1: 나이 필름 바닥마스 욕구고 이야기야
0: 다스노 니 우당아지 뜨츠듬 아스노 아마 오다지 뜨츠듬 지든즈르듬 야 기농부노르 마바이월 아스르 타노르스쿨이 요거 마방다스 마부 아즈가다 다스당지 그자디냐 스마가 타임바스 타노르 당아지 카르
1: 아이도
0: 노도노르마 나
1: 아이도
0: 아스르부 당지 스노라사 야가즈 TV 방어 이빠 지
1: 말랐나
0: 타임바스 야스자위 보 이드마마 나루잔드 발로노 나
1: 아야
0: 강아중자메 빌르
1: 메트메르드메 시리얼을 프랑스바 아스르부 어당 인트로 게임스 나해 이때 미야 체니스 치그 농야 사야 가서 쓰바 강아 용얼 야니 사가니 이파 농양 뜨창라바지 알리바이나 아스 뜨창라바당 마스 인카 마강아 리바 농야나 아농지니 이파야 뜨창 프록바자 아톡바지당 니타 요케 마와고야 달리앙아 로고야 고샤르 아스 끝이 바 뜨창 마요다 사스나가 다스보 라피 농얼 틈속바자 어당 퍼너와도 거야 달리어적이나 아서타나 송아이 아노 안트림이야 강아다 미파 라도코라고 이바츠네데 바야 강아다 사가게 알레르도 당아농이 분나로
0: 쿠토 마친라 가베자 야시도
1: 칸 땅아카 아로 당리 사가 야사로리 다당 탕아 야 이베야 강아츠네데 따로야
0: 디만지 강아리르나
1: 디만지 강아리 다지오 당는 노가 탄즈강마 이바야기 아스노 기봉농아 아서 아스노 고당 달리사 기봉 알리얼 탐나 해 단우라드 마마치 모노 아이 가당 안 고자 인도 수사도 벌송도 나 이빠 얘기 그가 탑당 하고 니고 다지오 당는 노키아 텐스강조 니 야리 자와고 과다시
0: 나서 농에 봉도 달리바 보톨로지 아스보 송다신 아독바 다이테 미야 진정 발랄라스디도
1: 아이도 봉도 달리바 에보 미어 장도 마게 오다
0: 지라워
1: 아이도
0: 뜻는랑아 노
1: 싫어 아이도 뜻는랑아
0: 우당 가서 독당 능이 보 기당당 문늘 하지라 어워마당
1: 아이도 아서 뜻장농이 미야도 빠야나 두 아슴 비자도 거보 탄남남아 요당 번노와도 거
0: 아야 슨 박남남
1: 아이도 아서 숏 틈속바다 미야나 해 송슴 틈속바다 미야나 이바야보 녹랑아나 나슴스마 요당 번노와도 거 만나 요랑 스나르다
0: 아야 야 당가 우당 보 아가르바 마사자 금농 우당 빠이 츠네바이 삽농이 보 락중얼 리얼이자다
1: 야 파르기 야 파라가 방을 방하면은
0: 시다가데 시다가데
1: 기능고 에이냐 용화도 야 매우 마스자도 바이냐 바용지 마야마
2: 안와지 아이키마 봉다다 장알도 마요랑 아스나나로 봉다 당도 플레어송도
1: 아야
2: 아이다 서랑 안노 욕접스바 저지
1: 시다가 나 기마가 오당 바라기당 기마 말리 나 브랜다 말리 사가 윈도 방동도 아멘다가 유너자 나로 부시르 온사라자 나로 미머지나 다제 타국다시 나누게 아멋짱마
0: 아시 이번 나로에 보나 니야 치앙 니야 치앙다
1: 아오
0: 브랑다 자르메다 아 므름숨 므름사 바닥시 당 강당 니 송아츠 즈바 카르자
1: 우다나
0: 아 공바도
1: 낭낭을가 르브나자
0: 탄낭을 즈마가
1: 아,
0: 시라가 까마사 블러야. 오늘 봐, 당하지 진정 가보사 기즈밤랑 당대.
3: 아스노키 뜨저듬 신동 앙아슈고 당아스노키 아우드글럼근 발랄라 장동야 Baptist Church Youth Department 아장아 앙아슈스.